0: 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설명회의에서는 량질의 시장 차원과 정밀하게 접목하고 성내배 우수 기업을 광범위하게 유치해 훈촌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대배 개방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의에는 산동, 료닝, 향항 등지에서 온 100여 개 상회 및 기업 대표가 참가했으며 해산물 정밀 심층 가공, 다국 전자상 거래, 현대 물류 등 여러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활동 현장 곳곳에는 손잡고 협력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왕성한 열기가 넘쳐났습니다. 길림성 상무청 당조 성원이며 부청장인 서붕, 훈촌시 당위 부석이며 시장부 대리시장인 박철만이 차례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에서는 전성 대외 개방 구도와 훈촌 변경 지리적 위치에 입각해 길림 훈촌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업의 투자 및 사업 발전을 유치하겠다는 발전 방향을 전달했습니다. 길림 훈촌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며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인 리강이 시범구 발전 성과와 미래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손잡고 바다를 향해 발전하자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근년에 처녀의 지리적 위치 우세와 정책 우세에 힘입어 길림 훈촌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는 지속적으로 해양경제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전력을 다해 통로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전환 승격을 추동했습니다. 또한 류케 통합 쌍방향 개방의 발전 구도를 끊임없이 구축하고 다국 무역, 해양 가공, 현대 물류, 청정 에너지, 다국 전자상 거래 등 특색 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해 대외 개방 수준과 산업 수용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훈촌시 도시형상 선전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길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투자촉진국, 종합보세구관리국 등 관련 직능 부문에서 투자 유치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중관생물과학기술 훈촌유한회사, 훈촌창달전자상거래유한회사 등 시범구 우수 기업들이 교류 및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거행된 중점 대상 계약 체결식에서 해양생물과학기술, 수출입 무역 등을 아우르는 일련의 우수 산업 대상이 성공적으로 길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 정착해 지역 해양경제의 산업사슬을 연장, 보완, 강화, 신흥 산업군체의 육성, 대외 개방의 새로운 동력 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북향 개방의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세구와 다국 전자상 거래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업태를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의 동반 향상과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성장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래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 전자상 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한 데서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여름철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 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부가 국제 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 상품 할인 창구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고 만회종의 수입 상품이 진열되었습니다. 상품성은 다국 전자상 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 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보장하면서 길림성 관광과 쇼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국 전자상 거래의 새 업태가 계속 폭발식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주 대외무역의 최대 량점으로 되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촌 다국 전자상 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성장했습니다. 그중 9610 직송 수출과 1210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업태가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각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3C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촌 통상으로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에 쾌속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 주에서는 무역 모색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재속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U 연합 운송 모색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과일청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추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의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면에서 훈출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는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하고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 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되었고 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품목도 과일청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무비자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이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전역이 연동해 대외 무역의 새 업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성장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업태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 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길에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 전자상 거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 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 본 후 다국 통음선 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길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의 새로운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시장 주체의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항목에 342만 3천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했으며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습니다. 교통은행과 연합으로 정부은행 기업 종목을 전개했는데 루게로 32개 대외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부금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8월 14일 길림 훈촌 해양경제시범구 투자유치 설명회가 장춘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훈촌의 3국을 연결하고 5개 국과 통하는 독특한 지역 우세와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을 전방위적으로 과시해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상인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설명회의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으며 여러 기업이 산업협력, 대상 착지, 자원 접목 등 내용을 둘러싸고 깊이 있는 협의를 전개해 후속 대상 착지, 산업 연동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길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가 성내의 자원을 접목하고 개방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촌시에서는 해양경제 변경 개방 특색 명암장을 계속 빛내 산업 부대를 부단히 보완하고 경영 환경을 재속화하며 바다를 매개로 하고 상업으로 힘을 모아 해양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1: 2026년 제2기 전국전민건신대회 동북지역회를 활동 및 훈촌시 가을철 테니스 경기가 그늘 거행됐습니다.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훈촌시 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경기에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여 테니스를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 조별을 설치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포만된 정신으로 기량을 겨루는데 정확한 서브, 베이스 라인

대치, 네트 앞 받아치기, 강력한 스매시 등 정체로운 장면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빠르게 움직이고 호흡을 맞췄으며 매번 힘차게 라켓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테니스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테니스를 매개로 군종 체육 교류원 유대를 구축했고 시민들의 문화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했으며 전민 건신에 지속적으로 열기를 더해 훈춘의 군종 테니스 운동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 소구역에는 여전히 불법 건설, 잡동사니 적치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명하지 못한 곤란한 현상들은 소구역의 거주 환경을 파괴하고 문명도시 건설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구역에서는 거주자들이 물건을 편리하게 보관하고서 임의로 장박해 거리식 바구니나 물품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장치는 고정된 안전 보장이 없으며 1년 내내 밖에 노출되어 비바람에 침식을 받아 쉽게 느슨해지고 추락하는 상황이 나타나 고공 낙하물을 유발하기 쉽게 건물 안의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구역의 불법 건설 현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빈 공간에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거나 건축 재료가 적치되어 공공 자원을 침범하고 소구역의 전반 계획 배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정 위반과 혼란한 현상이 중첩되어 소구역의 주거 환경과 전반 면모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독일은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에 중대한 우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여 소구역의 일상 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순찰 감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환 조사 정리가 철저하지 못한 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량원 거주 환경은 문명도시의 직관적인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제멋대로 외부 시설을 몰래 설치하거나 불법 건설 등 행위를 근절하기 바랍니다. 물업과 관련 부문에서도 관리 책임을 다지고 각종 잠재적 위험을 장기적으로 시정해 안전한 거주 환경을 구축할 것이 시급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투자유치설명회가장촌에서거행되었습니다매치로보는훈촌전문안입니다오늘은우리주에서개방동력을지속적으로방출해상반기대외무역이좋은성적을거두었다는내용을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2: 8월14일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투자유치설명회가장촌에서거행되었습니다설명회의에서는량질의시장차원과정밀하게접목하고성내배우수기업을광범위하게유치해훈촌해양경제의고품질발전과고수준대배개방에조력했습니다이번설명회의에는산동료宁향항등지에서온100여개상회및기업대표가참가했으며해산물정밀심층가공다국전자상거래현대물류등여러분야를포괄했습니다활동현장곳곳에는손잡고협력하고함께발전을도모하는왕성한열기가넘쳐났습니다길림성상무청당조성원이며부청장인서붕훈촌시당위부석이며시장부대리시장인박철만이차례로축사를했습니다축사에서는전성대외개방구도와훈촌변경지리적위치에입각해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전략적가치를설명하고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최적화하고기업의투자및사업발전을유치하겠다는발전방향을전달했습니다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인리강이시범구발전성과와미래계획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협력을심화하며손잡고바다를향해발전하자는진심어린초청을보냈습니다근년에처녀의지리적위치우시와정책우시에힘입어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는지속적으로해양경제분야를깊이개척하고전력을다해통로경제에서산업경제로의전환성격을추동했습니다또한육해통합쌍방향개방의발전구도를끊임없이구축하고다국무역해양가공현대물류청정에너지다국전자상거래등특색산업이왕성하게발전해대외개방수준과산업수용능력이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습니다설명회의에서는훈촌시도시형상선전영상이방송됐습니다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투자촉진국종합보세구관리국등관련직능부문에서투자유치설명을진행했습니다중관생물과학기술훈촌유한회사훈촌창달전자상거래유한회사등시범구우수기업들이교류및경험을공유했습니다이어거행된중점대상계약체결식에서해양생물과학기술수출입무역등을아우르는일련의우수산업대상이성공적으로길림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에정착해지역해양경제의산업사슬을연장보완강화신흥산업군체의육성대외개방의새로운동력활성화에강력한동력을불어넣었습니다올들어우리주에서는북향개방의전략적기회를다잡고종합보세구와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의정책중첩혜택을충분히방출하면서대외무역기본판을안정시키고신흥업태를육성하며시장주체를장대시키고다국통로를원활히해대외무역의량과질의동반향상과구조의지속적인최적화를추동했습니다상반기전주대외무역성장속도는전성앞자리를차지했습니다아래연변텔레비전방송국보도를보내드리겠습니다올들어훈촌시에서는삼국접경의독특한구역우시와여러국가급개방플랫폼의정책우시에의탁해대외무역수출입과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비약적인성장을실현한데서전주대외무역성장의핵심엔진으로됐습니다여름철훈촌동부가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위치한동부가국제상품성에는러시아한국일본상품관과여러나라의수입상품할인창구가질서있게배치되어있고만회종의수입상품이진열되었습니다상품성은다국전자상거래체험호시무역면세수입상품가격할인등방식을통해상품의품질과가격을보장하면서길림성관광과쇼핑의새로운랜드마크를전력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다국전자상거래의새업태가계속폭발식으로성장하면서 우리 주 대외무역의 최대 량점으로 되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혼촌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성장했습니다. 그중 9610 직송 수출과 1210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업태가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각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3C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촌 통상으로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에 쾌속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 주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재속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U 연합 운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가일층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추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의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면에서 훈출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는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하고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되었고 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품목도 가열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무비자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경유의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이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의 새 업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촌이라는 핵심 성장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업태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길에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 전자상거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 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 본 후 다국 통음선 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길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의 새로운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시장 주체의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항목에 342만 3천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했으며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습니다. 교통은행과 연합으로 정부은행 기업 청목을 전개했는데 루게로 32개 대외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부금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8월 14일 길림훈촌 해양경제시범구 투자유치 설명회가 장춘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훈촌의 3국을 연결하고 5개국과 통하는 독특한 지역 우세와 해양산업 발전 잠재력을 전방위적으로 과시해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상인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설명회의 현장 분위기는 열렬했으며 여러 기업이 산업협력, 대상 착지, 자원 접목 등 내용을 둘러싸고 깊이 있는 협의를 전개해 후속 대상 착지, 산업 연동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길림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가 성내의 자원을 접목하고 개방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촌시에서는 해양경제 변경 개방 특색 명암장을 계속 빛내 산업 부대를 부단히 보완하고 경영 환경을 재속화하며 바다를 매개로 하고 상업으로 힘을 모아 해양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1: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 건신 대회 동북 지역 계를 활동 및 군촌시 가을철 테니스 경기가 근일 거행됐습니다. 군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군촌시 테니스 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경기에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여 테니스를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 조별을 설치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포만된 정신으로 기량을 겨루는데 정확한 서브, 베이스 라인 대치, 네트 앞 받아치기, 강력한 스매시 등 정체로운 장면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빠르게 움직이고 호흡을 맞췄으며 매번 힘차게 라켓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테니스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테니스를 매개로 군종 체육 교류 유대를 구축했고 시민들의 문화체육 생활을 더 풍부했으며 전민 건신에 지속적으로 열기를 더해 군촌의 군종 테니스 운동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 소구역에는 여전히 불법 건설, 잡동사니 적치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하지 못한 혼란한 현상들은 소구역의 거주 환경을 파괴하고 문명도시 건설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구역에서는 거주자들이 물건을 편리하게 보관하고서 임의로 창밖에 거리식 바구니나 물품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장치는 고정된 안전 보장이 없으며 1년 내내 밖에 노출되어 비바람에 침식을 받아 쉽게 느슨해지고 추락하는 상황이 나타나 고공 낙하물을 유발하기 쉽게 건물 안의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구역의 불법 건설 현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빈 공간에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거나 건축 재료가 적치되어 공공 자원을 침범하고 소구역의 전반 계획 배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정 위반과 혼란한 현상이 중첩되어 소구역의 주거 환경과 전반 면모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독일은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에 중대한 우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여 소구역의 일상 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순찰 감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환 조사 정리가 철저하지 못한 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량원 거주 환경은 문명도시의 직관적인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제멋대로 외부 시설을 몰래 설치하거나 불법 건설 등 행위를 근절하기 바랍니다. 물업과 관련 부문에서도 관리 책임을 다지고 각종 잠재적 위험을 장기적으로 시정해 안전한 거주 환경을 구축할 것이 시급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길리문행염전초현시축구리그제6라운드경기가시작됐습니다90분간의지열한각축을거쳐훈춘방천룡호팀은2대1로룡등비팀을이겼습니다성장컵중국길림제3기변경활락달리기계렬경기훈춘역이출발을알리는총선과함께시작됐습니다8월16일2026년길리문행염전초현시축구리그제6라운드경기가시작됐습니다훈촌방천룡호팀은홈경기에서활용등비팀을맞이했습니다훈촌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대리시장박철만활용시지돌군여위훈촌시및시범구지돌군리조휘서선군왕홍윤관아비박용호동영리료화왕연리위소지위박향자왕영생장향전등이현장에서경기를관람했습니다경기가정식으로시작되자홈팀인훈춘방천룡호팀은거침없는기세로상대골문을잇따라위협했습니다경기시작40초만에9번선수호종계가선제골을터뜨리며훈춘팀의첫득점을안겨줬습니다그후훈춘방천룡호팀은계속해서공세를이어갔고활용등비팀은수비를안정시키며점차경기상태를되찾았습니다44분에룡등비팀은기회를잡아한골을넣으며동점이됐습니다양팀은1대로비기며전반전이종료됐습니다후반전이시작되면서양팀의공세는더거세졌습니다후반53분에훈춘방천룡호팀이승부차기기회를얻었고10번선수마명우가득점에성공하며훈춘팀이다시앞서갔습니다활용등비팀은수비전을좁히며역습기회를엿보며반격했습니다90분간의치열한각축을거쳐훈춘방천룡호팀은2대1로룡등비팀을이겼습니다경기가끝난후훈촌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대리시장박철만이훈촌방천룡호팀선수와교련원들을친절하게유문했습니다홈경기브랜드를빛내고경기장의문화적함의를풍부히하고자훈촌시에서는특색문예절목을날씬대로편성해변경도시의민속풍토청춘활력원소와체육경기정신을절묘하게융합했습니다경기현장에서는훈춘시에서조직한킹크랩응원단이경기장의초점으로됐습니다응원단은특색있는킹크랩주제의장신구를머리에쓰고조선족민속무용을융합시킨특색있는응원공연을편성해현장팬들의환호를받았습니다경기중간에는경품추첨환자를설치해신선한킹크랩10마리를무료로증정했는데풍성한특색경품이현장관중들의열기를한껏끌어올리며곳곳에서환호성이끊이지않았습니다류한데따르면이번리그는총7라운드로나눠진행됩니다그동안날씨영향으로연기됐던제2라운드경기는8월22일로조정돼진행됩니다그때가되면훈촌방천룡호팀은계속해서홈경기에서도문국문용사팀을맞이하게됩니다8월16일성장컵중국길림제3기변경활락달리기계렬경기훈춘역이출발을알리는총선과함께시작됐습니다많은달리기애호가들이아름다운훈춘에모여변경코스를달리며발걸음으로변경풍경을감수하고달리는과정에서훈춘의독특한생태경치와인문풍토를만끽했습니다대회당일훈춘와스터구활락섬은사람들로북적이고분위기가뜨거웠습니다코스주변엔질서정연했고사업일꾼자원봉사자들은분공을명확해경기장배치코스점검물자보상등각항준비사업을사전에완성했습니다주무대에서는문예절목이번갈아상연되고무대아래에서는참가선수들이몸을풀며출발을기다리고있었으며응원하는군중들의열기도한껏달아올라끊임없이선수들에게응원과격려를보냈습니다8시50분현장전체인원들이국가를제창했고이어훈촌시정부부시장소지위가축사를발표했습니다8시59분염전주체육국부국장장여몽이대회개막을선포했습니다현장은순식간에뜨겁게달아올랐고박수와환호성이잇따라터져나왔습니다즉시들끓었고박수와환호성이곳곳에서이어졌습니다오전9시경쾌한종소리가울리면서경기가정식으로막을올렸습니다경기에참가한선수들은분분히출발선을박차고나와알씀대로조성된변경코스를따라힘차게앞으로달리며변경도시에생동감넘치는풍경선을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앞다퉈 달렸고 길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빈화 풍경, 정신한 자연 생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록을 겨루는 동시에 훈촌 산소의 아름다움과 변경의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끼겠습니다. 류한대 따르면 이번 경기는 길림성 체육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주체육국 훈촌시민정부에서 주관하며 길림성체육국 육상자전거운동관리중심, 길림성육상협회, 훈촌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길림체육학원의 협조로 전개됐습니다. 경기는 두 개 참가소를 설치해 부동한 달리기 애호가들의 참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그중 10km 순위 경기는 훈순 와스터그 활락섬에서 출발해 빈화 남로를 따라 달리다가 5km 지점에서 되돌아와 종점으로 복귀하며 5km 활락 달리기 역시 훈순 와스터그 활락섬을 출발점이자 종점으로 하며 빈화 남로를 따라 2.5km 달리다가 되돌아옵니다. 전체 코스는 구간 내내 평탄하고 쾌적하며 풍경이 아름다워 경기성과 관상성

0: 가능성을 겸비했습니다. 이번 변경 환락 달리기 계열 경기는 혼촌 변경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치로 경기를 유치하고 경기로 관광을 촉진하며 체육으로 도시를 흥성하게 한다는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전문화 대중화 체육 경기를 통해 체육과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며 군중들의 문체 생활을 풍부해 혼촌 특색 체육 문화 관광 도시의 명함장을 빛냈습니다. 앞으로 혼촌시에서는 문화 체육 관광 융합 발전 코스를 지속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정품 체육 경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출범시켜 전역 관광 발전의 활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혼촌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혼촌시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태의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를 빛내고 장미 특색 부민 산업을 장대시켜 화려한 꽃바다가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복철에 들어선 이래 혼촌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 대과 장미가 만개하고 열매가 맺히는 황금기입니다. 경신신 대과장미 표준화 재배 기지에는 장미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꽃향기가 사방에 퍼져 있으며 탐스러운 꽃봉오리와 화려한 꽃송이가 가지마다 가득합니다. 질 좋은 사양토와 적절한 무상기는 혼촌을 대과장미의 우량 적생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장미 꽃잎은 두껍고 종류 함량이 높으며 꽃과 열매 품질이 우수해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숙된 산업체계를 바탕으로 훈촌시에서는 장미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장미 정육, 꽃열매 원액, 보습 미스트, 장미장 등 계열 특색 제품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출시했습니다. 제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 상품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지속적으로 주변 초민들의 근거리 취업에 조력해 재배 능수, 가공 장인, 전자상거래 판매 달인 등 여러 인재를 육성했으며 향촌 유휴 노동력의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농가의 증수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촌집체 경제가 장대해지고 주민들의 증수를 늘렸으며 향촌 인재진흥과 산업진흥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들어선 이래 훈추는 청량하고 쾌적한 기후, 독특한 변경 풍토와 짙은 민속 문화로 여름방학 관광시장에 지속적으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이래 훈촌 고속철역 훈촌국제여객 운수역은 여객 흐름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짐을 들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미소로 넘치는 얼굴에는 이번 변경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훈촌국제여객 운수역에는 적지 않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통관 입경해 훈촌의 독특한 변경 풍경과 민속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국 관광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혼촌에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매우 편리하고 통관 입경이 아주 빠릅니다. 저는 혼촌 와스토크 환락섬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하며 건축도 러시아식 풍격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 연선 전망대, 휴식 지점 및 관광 안내 표지 시스템이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으며 자가 운전 출행 체험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훈추나 빈소공원 주차장에는 각지에서 온 승용차, 캠핑카가 질색이 주차되었는데 자가 운전 관광은 올해 여름철 관광의 주력군의 하나로 됐습니다. 그일 훈촌시 신안가도 락원 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북경 동인당 약방과 련합으로 중약 향낭 DIY 활동을 전개해 중화 전통 중약 문화를 전승하고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전통 중약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중약 향낭의 역사적 유래와 문화적 상징을 소개하고 약재로 모기 퇴치 및 진정작용 등의 효능을 설명해줬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직접 각종 중약재를 골라 갈아보며 약재 특유의 질감과 향기를 느끼고 정성스럽게 약초를 채우고 모양을 다듬으며 향낭을 꾸몄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중해서 참답고 꼼꼼하게 작업했고 정교하고 약초향이 극한 중약 향낭이 하나둘 완성됐으며 아이들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 넘쳤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曾运头一回干这事儿，心一点底都没有，三步两步出了花坪，滋溜钻进跨院。张作霖在这等着他们。